0: 나리 고통사.
1: 나리 고통사.
0: 아웃스트림 PD, 불간 킹의 폭주고 가고 싶습니다.
1: 나리 고통사, clear. All units can just go to a PD.
2: 211, we can handle 3 3 call.
1: 211 clear, I'll show you responding. 212, you can just run.